touching girl. 내 우주 원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흡이니까 지금 이 시간도 결국엔 잠시네.